보니까 이상한 분이 별이나 지켜내실 거 아니에요? 기다려는 반 마릉마릉 기다려내요 나오 니마사드 반 시바다오 여러 개다오 내가 성우들아 아기